김대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문자 1290번으로 청하신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문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쭉 이어서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어지는 배송곡은 8039번으로 청하셨던 곡입니다. 예라몰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버블아이스님 신청곡 심플리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요. 이터널님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강혜경님 신청곡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스마일 50님의 신청곡까지 5곡 배송합니다.

들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였고요. 강혜경님 신청곡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이터널님 청하셨던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버브라이스님 신청곡 심플리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8039번님 신청하신 예라물집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가족들이 모이는 지난 추석 명절, 동네 집집마다 조용했던 마당에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명절인데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쓸쓸한 집도 있었다. 자식이 있어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이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은 평소에도 외로웠으나 명절이 되면 다른 집과 비교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잠겨둔 외로움이 수면 위로 선명히 떠올라 더욱 아프다. 가정의 행복지수는 관계에 달려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다쳤다는 것이다. 다친 마음은 커다란 성문에 철 빗장이 걸린 것처럼 풀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막는 빗장이 아무리 단단하고 오래됐을지라도 그 빗장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담은 용서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라 여기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항상 가족들이다. 용서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먼저 용서하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다. 누군가 먼저 용서를 선택할 때 집안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가족은 따뜻한 온기로 푸근해질 것이다.

하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김르골씨,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방금 들었고요. 송지의 나의 사랑하는 책,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윤희진 탕자의 노래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주서택 목사님의 칼럼 따뜻한 집, 행복한 집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뿐 아니라 나의 의지도 담겨있는 거죠. 아, 이번 명절에 혹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예, 내년 설까지 너무 멉니다. 예,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해를 하고 다시 풀고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유승아, 김대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처럼 주일이면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예배당과 같은 모습에 오, 변함이 없네 한마디 하면서 아련하게 추억도 떠올리고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잘 계실까? 방학 때 성경학교에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렸던 기억, 궁금한 친구들의 모습까지 고향 교회는 추억이 담긴 보물상자와도 같죠. 오가는 여정 가운데 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지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에게도 고향 교회가 있는데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서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넓고 커 보였는데 몇 해 전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이름이 은실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나이라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다닌 교회 뜻밖의 손님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그렇게 추억을

안고 이 시간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번 추석 연휴는 짧아서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보낸 분도 계실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두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불렀고요. 7361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어노인팅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고요. 러비미 이어서 부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조범진이 불렀고요. 그 전에 러빔 앨범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들었습니다. 주일은 이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찬송가나 익숙한 곡을 들려드릴 때면 승용차 아니면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면 속으로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 네, 저는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참꽃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서 에스더 디어, 목마른 사슴, 마라나타 뮤직그룹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다경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 이름.

이다경이 부른 그 이름, 그리고 바보 생각 앨범에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으셨고요. 기프티드와 한밤의 프레이즈가 함께한 곡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이어서 주님의 시선,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수화사랑 윤하님이 신청하신 곡 높은 산들 흔들리고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한과의 연휴가 꿈결처럼 훌쩍 지나가고 이제 주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넘실대는 이 순간 숨을 고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때 이 은총을 충분히 누렸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창조주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얻었다 자랑하며 세상 앞에 과시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욕심으로 움켜쥐었던 것도, 나만 소외된 것 같아 서운했던 것도, 가까운 이에게 실망하며 상심했던 것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 차고 넘치도록 덮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것을 보며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듯 우리도 주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손을 펼쳐 손에 쥔 것을 나누며 빈손으로

손으로 안아주게 하소서. 누군가는 왁자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누군가는 적적한 날을 맞이하기도 하는 명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곳의 공기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주님과 더불어 숨쉬며 늘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이하며 보내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엔이 불렀고요. 마커스 앨범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이어서 손경민 앨범에서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부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장윤영의 목소리로 야베스의 기도 들으셨고요. 내 사랑님께서 신청하신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오늘은 조서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만 느낀 걸까요? 왜 저는 이 찬송가 버전에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죠? 생각해보니까 이 연휴가 끝나고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면 뭐 아니 27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도 크리스마스가 10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 빠르다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홀리원 앨범에서 듣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훌륭한 앨범에서 들었고요. 선한 능력으로 방금 들으신 곡 구현모 데이비드 구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해픽뉴님의 신청곡은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주천미가 부릅니다.

조준모가 부른 그의 생각, 그리고 조찬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작은 불꽃 하나가 위로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가 작은 씨앗, 작은 불꽃,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헨키 양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밝게 자란 헨키 양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전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리한 전도 사역으로 헨키 양은 병에 걸려 휴양에 들어가게 됐고 병상에서 찬송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 100절의 장편시를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의 찬송이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면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형제 투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금을 강물에 던졌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옛날 한 형제가 길에서 금덩이를 얻었지만 그 금 때문에 서로 욕심이 생길까봐 차라리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돈보다 형제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형제가 많을까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피를 나눈 사이인데 때로는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계산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오늘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제 헤어지고 다시, 엊그제 헤어졌지만, 오늘 헤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봐드리고 또 다시 한번 사랑의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돈보다 귀한 것, 바로 우리 곁에 사람, 가족입니다.

네, 명절의 끝이죠. 9월 27일 주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은 많이 안 들어와도 제가 봐드릴게요. 아, 정말 피곤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또 섬기고 예,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좀 쉬시고 오늘은 좀 그렇게 찬양 많이 틀어드릴게요. 찬양 중에 거하시 하나님 확 만나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님 주일날도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어노인팅 매일매일 워십 프론티어 세이머들이 한이의 행복 나가는 동안 여러분 진짜 애쓰셨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잊지 말고 이제 또 열심히 가족의 구원과 사랑과 네 하나님 안에 그 하늘 소망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5373번님이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남편과 함께 새벽 예배를 처음 다녀오기도 했대. 와, 이야, 참. 또 그때 남편과 함께 블루투스로 찬양도 같이 듣고 함께 했었다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환난과 고난 중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남편분과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같이 하늘나라를 꿈꾸는 더 깊은 가정이 되셔야겠네요. 축복합니다, 진짜. 못난이 공주 대디님이 학창시절 열심을 다하다 사회생활하며 하나님 멀리하다 얼마 전 폐업이라는 시련 중에 믿음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집사람을 보며 다시 믿음생활을 하며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안 되던 게잘 되는 게 유익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야 대한다는 것.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전 믿어요. 이렇게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동방현주죠. 다시 일어섭니다.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웅제 내 주를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쭉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주일 일부 연주곡 보내드리죠. 오늘은 송솔나무 플루스트죠. 플루스트.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준비했습니다.

네, 플리스트 송솔나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초롬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리고 김도연이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자, 1부 끝곡은 이운수의 좋으신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0: 이걸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의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달려와 주세요. 와이디미나님, 주일에도 들어왔어요. 요즘 곡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한 가사와 곡으로 만들고 있어요.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완전 응원합니다. 진짜 네, 축복하고 응원하고 네, 힘내세요. 늘 성실한 우리 와이디미나님. 리비님 손목 때문에 퇴직을 하셨군요. 야, 그래도 운전할 만큼 좋아지셨다고 하니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날 네, 2부 시작됐습니다. 와서 인사라도 잠깐 해주시고요. 아마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귀경길에 여러분 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도전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예, 밝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신청하셨어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길승의 난 경배,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까지 듣고 올게요.

행복만땅님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시댁 이모님을 뵈었었는데 아 명절이라 또 저보고 이뻐졌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 왈 제가 그냥 은혜 받아서 많이 이뻐졌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주의 은혜가 가장 값진 성형수술인가 봅니다. 맞아요. 은혜 받으면 인상이 우선 좋아지잖아요. 네,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뻐 보이죠. 진짜 진짜 최고의 예. 성형 은혜 만땅 예. 최고 성형 성형 은혜 만땅 또 성형외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하나비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늘 톡톡 튀는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튀면 안 되겠죠. 네. 하나비님 오셨어요. 예. 점심 먹고 한 바퀴 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동방연주의 사명 아름다운 세상 그 이름 예수 메리 제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사랑 이야기의 나사렛 예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이곡 어때? 제가 198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인도했을 때 어느 날 하얀 얼굴에 코가 큰 눈이 파란 형제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거를 한국에 미국엔 이미 있었고 한국에 만들겠다고 와서 네 화요 모임에도 종종 오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 후에 한 1, 2년, 2, 3년 후에 컨티넨탈 싱어즈가 만들어졌는데 그 형제가 이제 마크라는 형제고 한국에 와서 한국 자매를 만났죠. 네. 지금도 한국에 코리아 심포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호른 연주로 유명한 예, 연주자이고 제 음반에도 한때 두세 곡 호른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 팀이 예, 외국 팀, 미국 팀의 MR을 가져다가 한국에 구성된 형제자매들 모아서 네, 이제 외국 곡들을 부른 거죠. 그 멤버 출신들이 찬양 사역자가 정말 많습니다. 정관웅, 김명식, 좋은 씨앗 멤버들도 그렇고요. 창문도 그렇고요. 다 참 많습니다.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중에 빛전하라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오늘 이 곡 어때로 준비해봤습니다.
1: 예수께서

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자나라 이 곡 어때? 이경미의 초가 3간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명절 동안 참 수고하셨고, 예, 남편분들 안마도 좀 해드리고 서로서로 아 나만 이래 이런 말 말고요. 서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남편분들도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에 예, 또 이렇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여자분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자매님들. 자,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오늘 끝곡이고요. 여러분의 남은 올해도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걸어가고 뛰어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8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네요.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짐도 풀고 마음도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계시겠죠. 저도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차창 밖을 보니까요. 들판의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여름 내 뜨거운 볕을 다 견뎌내고 이제는 스스로 무거워진 이삭을 낮추고 있더군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릴 때는 몰랐는데 거두는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봄에 뿌린 씨앗이든 여름 내내 흘린 땀방울이든 가을에 매달린 열매든 결국은 다 감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살아내며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난 것들, 견뎌낸 시간, 깊어진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인 것 같아요. 지나온 과정 자체가 이미 올해의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이 가을, 우리 마음의 들판에는 어떤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가을 들판을 보며 느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찬양 함께 나눠볼게요.

0: 복은 다 감사드리세 안산 칠입합창단의 찬양으로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Count Your Blessings 미국의 CCM 가수 데이브 보이어와 라이프 카마이클 빅밴드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감사 찬송의 노르웨이 버전 탕 민굿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르웨이의 음악가 케네트 시베리센의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찬송가 479장 This is my father's world 접속곡을 미국의 CCM 트리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Count to Your Blessings, 라이프 카마이클 빅밴드와 데이브 보이어였고요. 탕민굿, 케네트 시베리센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를 미국의 CCM 트리오 셀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시편 6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로이드 라슨의 합창곡 감사 찬송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김순주의 오늘도 숨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경미의 감사해.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가객의 바람이 민다 그리고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들려드려요.

혹시 이번 추석 보름달 보셨나요? 날이 흐려서 구름 사이로 살짝 보셨거나 아예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명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달이 눈에 보였든 안 보였든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밤이었으니까요. 보름달이 있고 없고보다는 명절의 그 설렘이나 살짝 마음이 들떠있던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봄에 품었던 바람이 있었고 여름을 지나며 흘린 땀이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 우리 마음 안에 남은 것들이 바로 올해의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하늘에 달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빛은 이미 한번 가득 차올랐다가 지금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겠죠. 그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가 거둔 감사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0: 인생에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평안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급 안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참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는 우리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1: 아니 누구누구는 1등만 한다는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엄마 친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거야?
2: 그러니까요. 애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들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굴까요?
1: 정답. 접니다.
2: 왜요?
1: 잘생긴 남자.
2: 땡!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옆집 남자예요. 옆집 아저씨 봐봐. 돈 잘 벌어와. 가정적에 애들 데리고 맨날 돌아다니더라. 당신 뭐하니? 요거 때문에 남편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3: 네. 근데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정말 여자들이 제일 듣기 힘들은 얘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했어? 얘기만 들으면 언제든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그러다가 애들 문제만 나오면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 엄마로서 이게 확 무너지는 맞아요. 느낌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듣나 하는 생각들도 듣고요. 맞아요. 이민을 가면 없어질까요?
4: 우리나라만 그러나?
5: 이민 가면 영어로 하겠죠, 그거.
3: 어떡해.
1: 우와. 정답.
3: 와. 영어로 들어야 되는구나.
1: 그렇죠.
6: 네.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2: 그래요?
6: 다 누구나. 옆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예를 들면, 이제 안 좋게만 지금 볼 수 있지만, 네. 한국이 고도성장하면서, 비교의식과 그걸 끊임없이 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잔재가 많이 남지 않았나. 이제는 비교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좀 유니크하고 좀 독창적인 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비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좀 개발 도상국적 사고방식을 좀 어른들이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2: 그렇죠.
6: 몇 명이냐?
1: 예?
6: 늘 몇 명?
1: 그러니까 몇 명. 처음 만나면 인사하고요.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세요?
5: 그거는 좀 매너가 없는 사람이고요. 목사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전혀 다 하다가.

0: 마지막에 묻는 게 그거예요. 몇 명 보여요?
1: 일산인들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정말 모기처럼 횡횡하는 그 비교의 마음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좀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남 목사님부터 좀 시원한 설교를 좀 해주시죠. 네, 부탁합니다.
2: 요때 주님 우리가 당이 떨어져.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선물을 마시는 첫번 예.
1: 어머나.
2: PPL 아닙니다, 여러분.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3: 감사합니다.
2: 예, 제가 예,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1: 와.
3: 와.
2: 네. 하나가
1: 하나가 제 건가 봐요.
4: 아니, 아니 저 당이
2: 지민 씨 이것밖에 없어.
4: 너무 작은데요.
2: 그죠?
4: 아, 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2: 죄송해요. 네, 네.
4: 바꿀래? 네. 아, 이거 네. 세 개밖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2: 죄송해요. 아니 내가 신경 써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4: 바꿀래?
2: 지민 씨,
4: 네. 네.
2: 어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작은 선물을 받으니까.
1: 그거군요.
4: 왜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2: 그렇죠.
4: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2: 사실은 더 좋고 더 큰 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 그쵸.
2: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쵸. 작은 거지.
1: 그런데
2: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왜 난 적게 받았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받을 생각 없었잖아요.
1: 그러네요.
4: 그죠? 맞아요. 그쵸. 없었던 거죠.
1: 선물도,
4: 맞아요. 선물도 안 받았을 거예요.
2: 바로 그 수상한 포도원에 하루의 일과를 마칠 시간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부당한 일당을 주었다는 거예요. 3시부터 일 시작한 사람이 있고 9시 또 11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근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이 포도원에 초청하셔서 이 포도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힘써라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하루 품을 받고도 일꾼들이 원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는 왜? 네. 이 비교의식은 설득이 없는 피해의식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죠. 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럼 그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상주의가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보상주의.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나는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는 하루에 기도 8시간 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사실은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 보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더니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강조합니다. 물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좀 오늘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 양, 여러분의 헌신의 분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거죠.

0: 그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만큼이라도 주시는 것.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가 아니라, 나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데에 집중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진정한 은혜 위에 복음의 삶이 시작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 아멘.
0: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 그게 손해라고 말한다면
1: 주인이죠.
2: 그렇죠.
0: 예. 주지 않을 걸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진짜 손해를 본 건 주인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큰 희생을 하신 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저는 조금이지만 저의 연약한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늘 나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3: 아멘.
0: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 아멘. 아멘.
4: 이 달란트 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이 두 달란트,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주인이 좀 센스가 좀 있으면 살짝 불러가지고, 야 조용히 해라, 너 다섯 달란트다, 야 표정 관리 잘해, 너 두 달란트 불러가지고 너 두 달란트다, 앞으로 올 놈 한 달란트 줄 거다, 이러고 이제 좀 이렇게 보안이 유지되면 서로 안 그랬을 텐데 공개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 외모를 봐도 참 공개적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체능도 그래요. 누구나 노래 뭐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자기는 못하네 이러면 어떻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표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싶거든요. 뭐 공부 못한 사람이 뭐 한국에 있을 때가 많아요. 세계에 더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묘해요. 주인이 대사를 날리지 않아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라. 뭔 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맡기고 왔으면 너 이거 이렇게 써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돈만 줘요. 그럼 받는 놈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둘 다 침묵이야. 근데 이어지는 말이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걸 글자원으로 보지 마시고 행동원으로, 그림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인은 줘. 근데 받았어. 바로 갔다는 말이 뭐냐? 이거 중딩들한테 물어보면 먹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튈 놈이면 그렇게 했냐고. 근데 바로 갔다는 말은 주인이 나에게 왜 맡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비교식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의식이, 잘못된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자의적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사이도 없이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욕먹는 놈이 한 달란트입니다. 제가 한 달란트 입장이라서 한 달란트를 좀 대변하자면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쁜 놈이면 들고 튀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 네.
4: 어느 목사님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달란트 입장이라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나쁜 놈은 아닌데 진짜 나쁜 놈이다. 말이 좀 묘하죠?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쟤는 다섯 달란트고, 아 이놈 왜 두 달란트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섯 달란트야 넘사벽이니까, 아 이거 방송 보시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니까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줄만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두 달란트야. 제가 자꾸 잘 나가. 시름시름 할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인은 나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맡긴 건데 각각 재능대로 사람마다 제가 만났던 애 중에서 라면 13개에 공깃밥 3개 먹을 애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와. 몸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나 봐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뭐 아무리 잘 먹어도 라면 하나 먹으면 라면 두 개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열등감을 느낄까요? 아무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너 몇 등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 키가 얼마냐 물으면 너 몸무게가 몇 킬로냐 물으면
1: 뭐라고?
4: 주저없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묘한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에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자,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자가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stubbor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으세란 뜻이에요. 고집불통.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농경사에서 안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깡패죠. 곡식이 다 익었네. 익었어.
1: 가자.
4: 그 다음에 해친다는 말, 사람을 해친다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안 뿌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강도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도 똑같이 남겼을 때, 똑같은 단어를 병행합니다. 21절, 23절을 보시면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는 똑같은 반복을 거의 삼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됨에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의 기쁨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한 달란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왜곡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한 달란트 진짜 많거든요. 특별히 교회 옮기, 우리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여기에서는 나대지 말아야지. 여기에서는 나대다가 이렇게 칼 한 번씩 맞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막 좌상 맞으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니까 제 남편이 얘기하죠. 여기서는 나대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 달란트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리하신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담되지 않게 해서 장사도 날리며 두 달란트 거룩한 무모함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될지 말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인이 원하신 대로 무리할 줄 알고 무모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역설이 이런 거예요. 아까 데나리온 얘기하셨잖아요. 이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노동자 20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걸 줬는데 엄청난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커 보인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특징 하나 있어요. 없는 것만 보여요. 남이 갖고 있는 것만 보여요.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주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또 한 달란트 남겨보는 겁니다. 두 달란트 되겠죠? 두 달란트가 또 네 달란트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거룩한 역설이 오늘도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등감과 비교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 아멘. 아멘.
6: 비교할 때 비교할 비자 한문을 보면요, 거기에 비수 비자가 두 개 들어가요. 이 비교한다는 걸 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적인 비교와 파괴적인 비교. 그러니까 좋은 비교, 나쁜 비교. 창조적 비교는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파괴적 비교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고 나를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잘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과연 비교를 잘 하고 있는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비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더라. 야베스를 귀중한 자다. 전에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원래 그가 날 때 그

0: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자기의 이름 야베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제는 고통 위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짤막한 기도를 소개해요.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기 전에 비관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요 그냥 현실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고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금 야베스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었고 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말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다면 야베스는 그냥 그렇게 야베스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것을 거룩한 불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불만. 나는 오늘 나의 이 모습에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비교가 아닐까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이 야베스와 같은 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 저들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에베레스트 산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까 어제 나보다는 좀 더

0: 오늘의 나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또 갖게 됐습니다. 비교로 좀 주눅이 들었던 마음이 쫙 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까지 이게 비교가 사실 안 좋은 비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슬픈 건 교회에 가도
1: 맞아, 맞아.
0: 그게 느껴져서
1: 아 괴로워.
2: 맞아, 네. 교회는 좀 그래도 또 비교적 비교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서 또 비교를 하는 경우가 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비교 때문에 또 어떤 시험이 들 수가 있을까? 오늘 목사님들과 우리 올포원 패널 우리 식구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런 케이스와 함께 또 이런 해결 방법도 있었다.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0: 패널분들도 뭐 자유롭게.
1: 저는 네. 일단 지금 현재 아이죠. 아이. 저기 우리 같이 똑같이 자랐던 저 아기는 뭘 했길래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이런 것들.
2: 벌써
1: 예, 왜냐하면 저희 딸 아이는 자라는 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제 부족해 보이고 엄마로서 그걸 다 채워주지 못한 것 같고 길을 제대로 이제 내가 잘 찾아주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네. 엄마로서. 정말 그래요.
0: 네.
3: 저는 교회에서 또 이제 사역을 문의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그전에는 이런 사람이 왔었는데 지민 씨는 그 정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맞아. 네. 그 지민 씨 저번에는 다른 교회 갔었을 때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제 지민 씨 말고 그분 초대되나요? 저희가 뒤에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좀 교회에서도 인지도의 비교가 좀 영이 있었나 상처를 좀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0: 그래서
3: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공간이기도 했어서 좀 충격을 먹었지만 네. 그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치유해 나가느라고 올포원에서 함께 치유했습니다.
0: 네. 네.
4: 저도 목사들인데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지자랑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또 어디서 그렇게 잘 가져와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뜯어보니까 뭐 주님의 은혜로 뭐 좋은 대학을 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나는 저주를 받은 건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아들 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잘 못한 얘기라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이제 우리 아들 욕하지 않겠다.
0: 네.
4: 매일이 그렇게 왔어요. 계속해라. 그걸로 위로 삼아 살아.
1: 맞아요. 그렇지.
4: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좋은 일을 그 두려움으로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약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아무리 숨겨놔도 좋은 비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삐지고 나와요. 그래서 도전이 되고 감동을 시키는 비교는 너무 좋은 비교.
0: 네,
4: 반면에 딱 하자마자 막 좌절이 되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버리면 저는 그건 좋은 비교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5: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방연주 자매님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갖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왜 우리 애가 못했을까 이러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하나의 그 해법을 찾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데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실수한 얘기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4: 괜찮습니까?
5: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장치를 해놔야죠. 아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제가 강단회에서 아내가 들을 때 좀 불편한 얘기를 할 때마다 5만 원 강도가 심하면 10만 원
4: 저기 자니들은 에이전트 제가 해드릴 수 있다고 뒤에 공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5: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하고도 똑같은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사실 나가긴 나가서 몇 번은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재미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가족들 분위기를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를 또 이해해주고 왜냐면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강단회에서 제 마음대로 제 아내 얘기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자녀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0: 가족들이 그렇죠.
5: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

0: 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하다.
1: 참고로 얘기하자면 네. 저도 돈 많이 듭니다.
0: 그러니까
1: 자본주의예요.
0: 자본주의예요.
2: 맞습니다.
3: 어쨌든 교회 안에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조금 심한 게 줄을 쭉 세우잖아요. 이렇게.
1: 그렇죠.
3: 어떤 맞아요. 가치를 가지고 줄을 쫙 세워서 그래서 만나면 너 이름이 뭐야? 어느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야? 학번이 뭐야?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 직장? 이게 뭐냐면요 다 줄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내 위야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줄을 쫙 세우거든요.
1: 서열을.
3: 네, 서열을. 교회에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안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자체를 무너뜨릴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달란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눈과 귀를 달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비교가 없을 수 없다는 거는 인정은 해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괴하는 비교가 있고, 예, 긍정적인 좋은 비교가 있는데, 누구는 근데 이제, 부럽게도요, 열 달란트를 그냥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데, 누구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비교식으로 좀 많이 아파하는 분들에게,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좀 속 시원하게 예, 마음 평안해지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속 시원하고 평안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있어요.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 근데 남기는 삶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스토리예요. 그 학교 나와서 그렇게 엄청난 걸 하는데 뭘 남겼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배워야 돼요. 삶의 태도나 열정이나 뜨거움. 그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똑같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한 달란트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함께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저 사람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나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여기 가수분들도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창력이라고 하면 고음 잘 지르는 걸
2: 맞아요.
1: 마치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에 보면 제이슨 모라스나 이런 친구들 보면 기승전결이 없어요. 이렇게 심심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는 3분 30초 안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가 클라이막스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아가는 연습.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살아내고 어떻게 남기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잘 인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인간에게 네 가지 창문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내 인생의 창문이 있대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춘기의 창문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어. 그것도 인정해야 돼. 세 번째 창문이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의 창문.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나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씩 뭐 TV에 나올 때 연예인 그 배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가 따라가서 했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지는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맞아요.
1: 자기는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다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공동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창문. 하나님의 창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창문을 열어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머물러 있을 것이냐 자꾸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게 하는 거고 걸어가게 하는 거고 때로는 버티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이겨보시죠. 아직 결론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지금도 재속되고 있으니 제가 보니까요 한 달란트짜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4: 한 달란트여도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면서 네, 저 한 달란트로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해주시고 포도원 비유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비교의식을 비유로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박태환 목사님께 네.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보상을 이렇게 기대할 수 없으면 열심히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보상이 없어도 열심으로 섬겨야

0: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생길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떤 걸 바라봐야 할까요?
1: 그 혹시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동화는 동화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거북이는 알았겠죠. 그런데 왜 거북이는 토끼의 그 도전을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그 경주에서 거북이가 졌다면 거북이는 불행했을까요? 그 저자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닐 거다. 왜? 처음부터 토끼의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 자체가 자기는 그 마라톤에 동참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려도 거북이는 행복했겠죠. 네. 그런데 토끼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게임을 지구라 그죠? 저는 굉장히 그 훌륭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좋은 메시지를 핵심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과의 그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그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가라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해 보는 것, 다른 사람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대상보다 내가 더 많이 더 낮게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비교 속에 사는 거죠. 교회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 저는 확실히 그런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아닌 척하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2: 아까 좀 말씀 중에 그 토끼 거북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두 분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인데 거북이가 왜 경주에 응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거북이가 이번에는 진다. 다음번에 내가 이긴다. 그 다음번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너 땅에서 했으니까 다음엔 바다로 가자. 바다 가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가치를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과는 다르게.
1: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본 우리의 어떤 그 비교, 우리의 어떤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3: 강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대답을 이제 마무리 짓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죠?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사실 저도 좀 요즘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제일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줄 세우는 거 말고. 그리고 많이 한 거를 칭찬하지 말고.
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네. 그죠? 이것도 네. 핵심인 거죠.
3: 제가 잘한 거 찾겠습니다. 네. 네.
4: 왜냐면 다 하나님 것이고 맡겨주신 것 뿐이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니. 네. 근데 왜 큰 역할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지, 그렇게 보이는 건지 우리 임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창조적인 비교를 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야베스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오 붙여서 오야베스처럼.
2: 오야베스니까 이상하고 야베스 오. 이게 좀

0: 아메리카 스타일.
1: 훨씬 어감도 좋네요. 네.
2: 그러네.
3: 이 창조적인 비교,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기준, 정체성.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정체성 기준을 주로 뭘 보냐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정체성으로 갖다가 이렇게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컬트라 그러죠? 그 누비 이불처럼 네네.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가져다가 이걸 다 엮어요. 힐을 엮어. 이게 나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어느 날 보면 이게 누더기예요.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 좋아 보이는데 뒤를 보면요. 완전 누더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가져와야 되고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그거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잖아요. 네. 나를 만드신 분, 그분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비교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없는 걸 내가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의 모습 나다움은 뭘 자꾸만 가져다가 이렇게 누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 아닐까 잘라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욕심도 어떤 나의 교만도 잘라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필요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떼어놓는. 그래서 우리 창조적인 비교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첫째는요.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오늘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열심. 분명히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근데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 격려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조금 창조적인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야베스 오 이렇게
4: 그러는데
3: 네, 그럼요.
1: 야베스.
4: 목사님 얘기 딱 들으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 뭐 침방을 자주 하잖아요. 10년 전에 어떤 분 집에 갔는데 갔다가 나와서 아내랑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집에 좋다는 것을 다 갖다 놓은 거야.
5: 어울리지 않아.
4: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게 막 다 있어요.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나오면서 하늘이랑 둘이서 한 말씀. 귀신의 집.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개척하고 신방을 한 몇 군데 갔는데 집이 너무 이렇게 단촐한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3: 기품이 있어 보이고.
4: 네. 오히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 딱 얘기하시는데 야, 인생은 다 갖다 놓는 거 아니다.
1: 그렇죠.
4: 야, 이거 빈티지가 아니라 진짜 빈티다, 이거는. 진짜 이게 오히려 simple is best.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5: 네. 아멘!
1: 공간 정리의 최고는 버리는 것부터죠.
6: 아,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도 이렇게 다, 지문도 다 다르고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어떨 때 되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옆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바라보게 되거든요. 야베스 장이 될 수 있는 오늘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목사님들께서 피해 가실 수 없는 돌발 질문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네. 돌발 질문 해보셨죠? 바로바로 바로 스피드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두 장이에요, 두 장.
1: 질문 이렇게 많아요. 목 감기도 걸렸는데 지금.
5: 좋습니다. 네. 답변은 있다 아니면 없다로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4: 동시에.
5: 네. 그리고 구현 설명은 짧고 임팩트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면서 정말 비교당하기 싫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4: 있다.
5: 있다.
1: 있다.
5: 있다. 어? 다 있으세요?
1: 있다. 이건 너무 잘하면서까지인데.
5: 그 사람이 누군지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3: 네.

0: 목사님
1: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그 멀리 가지 않아도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아.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그 이현영 목사님은 거의 천재급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독일어를 공부하더니 한 6개월 되니까 막 독일어를 책을 읽어요. 재수없죠.
2: 여기 두 덕이 잘해요.
1: 저는 그럴 때 당연히
3: 근데 목사님 네. 담임이시잖아요. 그분은 협동이고
1: 뭐 그거는 그거고
2: 비유의 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1: 근데 이제 인정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을 인정하면 그분의 독일어 잘하는 거 저의 자랑이 되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3: 저는 제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 이제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4: 나 사촌 공부가 문제였나 그래
3: 제 사촌이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계속 그걸 주워지니까
2: 네 맞아요 걔 그거 하지마 뭐 했니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아시니까. 떠오르셨군요
3: 그리고 이제 사촌 형은 25살에 유스젠 되고 이제 교수 됐단 말이에요 맨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둘 다 유튜브로 재설들 듣고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2: 그럼요 그렇지. 네. 네.
4: 저는 저보다 11살 위인 형님 형님이 성품도 좋으시고 교우관계도 좋으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지만 타의 추종을 부르 그리고 다 이제 집안에서도 우리 형님이
2: 친형
4: 천친형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제가 막내지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도 그 형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뭐 형님의 옷장을 열었을 때 거기에 촥 그냥 부모님들이 해주셨다는 게 너무 비교가 되곤 했었었는데 그 일로 무슨 큰 그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작아 보였던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님이 그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도 태남아 나와가 함께 있는 네가
1: 너가 똑똑하다
4: 아유 진짜
1: 다음 네. 질문이 걱정인데 네.
4: 계속 말씀하시네요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네.
2: 두 번째 질문 뭔지 긴장되세요
5: 이런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목사님 설교와 비교당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4: 이번에 우리 저는 방 목사님 집사람한테
2: 예.
4: 집사람한테 비교당한 적이 있습니다.
3: 사모님한테요? 예. 어떻게
4: 이찬수 목사처럼 왜 설교 못하냐고. 주여. 네, 용서했습니다.
1: 만인의 공적이에요, 그거.
4: 그러니까. 네.
3: 똑같은데요. 저도 뭐 이렇게 말을 좀 느리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반성문 써요. 어르신들 중에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항상 다 반성문 써요. 죄송합니다. 출신이 미쳐나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4: 내가 정말 이 장면에서 속에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 또 얘기하더라고 왜 강원도 목사처럼 재밌게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3: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네
1: 목사님 어떻게 있으셨어요?
6: 예.
1: 저희 교회 권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침에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탁 와서 제 입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는요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가 그래서 CBS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CBS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4: 맞아.
1: 제가 8시에 듣고 9시에 듣고요. 그 다음 목사님 11시에 설교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다 은혜 받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싶은 거지, 본인도. 옆에 사람 좀.
3: 다행이네. 그 감각이라도 없었습니다.
1: 그게 아니고 감각이 없으니까 쿡 찔른 거야, 누가.
4: 좋은 성도니?
1: 그래도 그 중에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2: 이미 늦었어요.
5: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4: 또 있어요.
5: 네, 마지막.
2: 두 장이에요. 네.
5: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비교 의식이 있다, 없다.
2: 이상한데?
5: 하나, 둘, 셋.
1: 없다.
5: 없다.
4: 없다고 말할 수 없다.
2: 없다일까?
4: 있다.
1: 있다 먼저 드죠.
5: 오바이 있으시면
1: 없다 먼저. 없다 먼저.
5: 그 후에 질문도 있습니다. 사탄의 비교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까지 부연 또 설명해 주시면.
2: 사탄과 연결을.
4: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보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뭐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해결 방법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홀로 서요. 그걸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고 네. 그때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고 네. 많이 나아졌어요.
3: 전 없다고 했는데. 네.

0: 뭐 없는 거나 있는 거나 상관이 없는 게요.
1: 왜? 아까
0: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솔직히 저한테 제일 큰 비교의식은 어제의 나입니다.
2: 아.
0: 그래서 없습니다. 아. 어제의 나에 대해서 오늘 내가 발전하고 내가 잘한 만큼 성도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할 테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저 자신을 보면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내적으로는 늘 있는 거죠.
1: 아, 내가 나중에 대답할 거. 나 지금 바로 비교되는 거지. 내가 성질이 좀 급한 게 문제야.
3: 아, 근데 뭐 비교라는 게 항상 순간 있죠.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다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정말 축복해요.
0: 네.
3: 그런데 옆집 교회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막 불안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있다 보면 어느 부분이 저보다 이렇게 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잘한다. 그럴 때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왜 난 저렇게 못할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뭐 그것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3: 이 누구도 비교로부터
0: 자유롭지 않았어.
1: 결론.
2: 비교의식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올포원의 돌발질문이죠. 오늘
4: 이 질문에서 조차도.
2: 그러니까. 오늘도 잘 피해가셨고,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올포원에는 세 분의 목사님이 나오시지만, 사실 건강한 비교만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분의 목사님의 그 하모니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이 또 듭니다.
3: 아, 네. 되나요, 지금?
2: 네?
1: 하모니.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들겠습니다.
2: 네네. 네. 자, 오늘 끝인사도 우리 좀 행복하게 외치도록 하죠.
4: 네.
5: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4: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위안이 되는 거, 즐겁고 행복할 때 더더욱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거, 무엇보다 나의 편이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꼽을 수 있겠죠. 이 힘든 세상살이에 내 편이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믿음 하나가 힘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고 또 두려운 내일도 기꺼이 걸어가게 만들 수 있죠. 짧은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든든한 내 편과 함께 소중한 기억 좀 더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 힘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금 시작되는 일상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2026년 9월 27일 주일이면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아, 너무 짧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많이 흘렀습니다. 아쉬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흘 동안 연휴 이 기간 함께한 소중한 경험들, 좋은 감정들 잘 간직하면서 이제 2026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도 잘 또 힘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우리 한나님 청하신 곡 아침이 부른 세상으로 함께 듣고요.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 홀리원 피처링 지미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이길원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피처링 헤리티지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듣고요. 임소연님 청하신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조화문 목사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조화문 강하고 담대하라 들었고요. 앞서 임소연님 청하셨던 곡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었습니다. 이기론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헤리티지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고요. 금강초롱님 신청곡 홀리원 지미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앞서 한나님 신청곡 아침 세상으로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신청곡 소나무님 청하신 한웅재 일상은혜 그리고 마음먹기 나름님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고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닉네임 나이차님 청하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여기 한 곡 더 더빛나님 청하신 곡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닉네임 더 빛나님 청하셨던 이현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나이차님 신청곡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앞서 마음먹기 나름님 청하신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소나무님 청하신 곡 한웅재 일상 은혜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만났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김성은 나는 비록 약하나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김대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문자 1290번으로 청하신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문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을 쭉 이어서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어지는 배송곡은 8039번으로 청하셨던 곡입니다. 예라멀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버블아이스님 신청곡 심플리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요. 이터널님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강혜경님 신청곡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스마일 50님의 신청곡까지 5곡 배송합니다.

스마일 50님께서 청하셨던 곡 방금 나눴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였고요. 강혜경님 신청곡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이터널님 청하셨던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버브라이스님 신청곡 심플리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8039번님 신청하신 예라물집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가족들이 모이는 지난 추석 명절, 동네 집집마다 조용했던 마당에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명절인데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쓸쓸한 집도 있었다. 자식이 있어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이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은 평소에도 외로웠으나 명절이

되면 다른 집과 비교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잠겨둔 외로움이 수면 위로 선명히 떠올라 더욱 아프다. 가정의 행복지수는 관계에 달려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다쳤다는 것이다. 다친 마음은 커다란 성문에 철빗장이 걸린 것처럼 풀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막는 빗장이 아무리 단단하고 오래됐을지라도 그 빗장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담은 용서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라 여기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항상 가족들이다. 용서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먼저 용서하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다. 누군가 먼저 용서를 선택할 때 집안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가족은 따뜻한 온기로 푸근해질 것이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팀룰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방금 들었고요.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유니즌 탕자의 노래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주서택 목사님의 칼럼 따뜻한 집 행복한 집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뿐 아니라 나의 의지도 담겨있는 거죠. 아, 이번 명절에 혹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예, 내년 설까지 너무 멉니다. 예,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해를 하고 다시 풀고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유승아, 김대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남은 9월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사랑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7장 하늘이 푸르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즐겁게 안식할 날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의 포도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루한 길, 끝내 뉘우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정동제일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사랑의 종소리 김용환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부흥한 곡과 송은경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어서 축복의 사람의 곡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정재성, 임송현, 류기림, 김선실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람 워십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최현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어서 어플로우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플로즈의 찬양이었습니다.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번에는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교회 예배 사역팀의 찬양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CCM 찬양 두 곡을 함께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곡이죠.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 하고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윌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 그곳이 바로 영원으로 가는 입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거룩으로 가는 문턱, 세계의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변두리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덧없는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를 자각할 때,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는 우주의 중심에 다가가 있는 것이다.

박경미의 장소에 뿌리 내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변두리에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일지 모릅니다.

네, 주여 뜻대로 동신교회 동신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무하의 낮은 대로 보내드렸고요. 이미경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쁜이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꼭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자연한 날.
3: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 9월 27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유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딸이

0: 아빠가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 주님의 구원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게 되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M 캠프 문을 엽니다.

비와 그림의 임재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추석 명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셨나요?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끝까지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며 1부 이삭줍기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더 크로스 당신을 지으신 조준모 그의 생각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그 사랑과 솜씨 자녀들이 태어날 때 더더욱 그 솜씨를 노래하게 되잖아요. 7952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하는 축복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조카가 공주님을 만났습니다. 혜원아 예쁜 공주님 등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귀하고 소중한 아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래. 아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길 기도할게. 엄마가 된 혜원아 정말 정말 축하해. 사랑하는 막내 이모가 축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자, 우리 혜원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순한 화장품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7952님께서는 다시 한번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복의 찬양으로 이 곡 요즘에 굉장히 축하곡으로 특히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잘 선곡하는 곡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엔 이라는 곡인데요. 웨이브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담긴 곡이죠. 마마 베이비 이인경 예수아의 찬양도 전해드립니다.
1: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잭 홀콤의 나의 사랑하는 책, My Mother's Bible, 그리고 Blessed Assurance는 CC 와이넌스의 찬양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와이러니님께서 9월 27일에 사연 소개해 주세요 하시며 그날은 이성균 목사님의 소천 구주기입니다. 이성균 목사님은 2017년 9월 27일 향년 5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신청곡은 목사님의 모든 곡이에요.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나의 기도도 좋고 주를 따르라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집의 갈매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9월 27일 이성균 목사님의 소천 구주기를 맞아 많은 곡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성균 목사님 곡은 처음 들었던 곡이 골목길 걸을 때였거든요. 그 이후로도 정말 좋은 곡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신 갈매기 함께 하고요. 그리고 송정미 나의 기도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날님께서는 유은성님의 만가지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것까지 이어갈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성균 1집 갈매기, 또 이성균 목사님 쓰신 나의 기도, 송정미 씨 음성으로, 그리고 만 가지 이유 유은성 찬양 신청곡으로 이삭줍기 했습니다. 1부 끝곡은 스티븐 커티스 제프만의 When Love Takes You In 준비했어요. 저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로먼 빈센트 필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0: 김은영의 CCM 캠프.
1: Father, call us, woo us, draw us deeper into you.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시간, 해외 워십으로 함께 하셨어요. 탐 브룩스의 야훼 is holy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주일에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2부 라이브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워십곡들 준비할게요. 예람 워십입니다. 주님의 시선, 부제목으로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준비했고요. 제이풀 워십의 나를 크게 하심,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갈게요.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 제이플 워십, 나를 크게 하심에 이어서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해드렸어요. 브라운 워십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뷰티풀 워십,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어갈게요.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앞서 찬미 워십, 당신은 예배자, 정말 박수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또 즐거운 찬양을 들으니 이 명절 끝 무렵에 마음이 더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원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에 접속곡 준비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멸류관 벗어서 전해드리고요. Always Worship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르르 워십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이 워십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면류관 벗어서 접속곡 참 아름다워라는 Always Worship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우르르 워십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Days of Elijah, 우리 찬양으로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이죠. Heart of Worship 아프리카 앨범에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차분하고 행복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처럼 주일이면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예배당과 같은 모습에 오, 변함이 없네 한마디 하면서 아련하게 추억도 떠올리고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잘 계실까? 방학 때 성경학교에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렸던 기억, 궁금한 친구들의 모습까지 고향 교회는 추억이 담긴 보물상자와도 같죠. 오가는 여정 가운데 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지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에게도 고향 교회가 있는데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서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넓고 커 보였는데 몇 해 전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이름이 은실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나이라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다닌 교회 뜻밖의 손님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그렇게 추억을 안고 이 시간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번 추석 연휴는 짧아서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보낸 분도 계실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2시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불렀고요. 7361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어노인팅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고요. 러비미 이어서 부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조범진이 불렀고요. 그 전에 러비 앨범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일은 이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찬송가나 익숙한 곡을 들려드릴 때면 승용차 아니면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면 속으로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 네, 저는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참꽃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서 에스더 디어, 목마른 사슴, 마라나타 뮤직그룹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다경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 이름.

이다경이 부른 그 이름, 그리고 바보 생각 앨범에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으셨고요. 기프티드와 한밤의 프레이즈가 함께한 곡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이어서 주님의 시선,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수화사랑 윤하님이 신청하신 곡 높은 산들 흔들리고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한과의 연휴가 꿈결처럼 훌쩍 지나가고 이제 주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넘실대는 이 순간 숨을 고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때 이 은총을 충분히 누렸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창조주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얻었다 자랑하며 세상 앞에 과시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욕심으로 움켜쥐었던 것도, 나만 소외된 것 같아 서운했던 것도, 가까운 이에게 실망하며 상심했던 것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 차고 넘치도록 덮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것을 보며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듯 우리도 주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손을 펼쳐 손에 쥔 것을 나누며 빈 손으로 서로 안아주게 하소서. 누군가는 왁자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누군가는 적적한 날을 맞이하기도 하는 명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곳의 공기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주님과 더불어 숨쉬며 늘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이하며 보내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인이 불렀고요. 마커스 앨범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이어서 손경민 앨범에서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부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장윤영의 목소리로 야베스의 기도 들으셨고요. 내 사랑님께서 신청하신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만 느낀 걸까요? 왜 저는 이 찬송가 버전에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죠? 생각해보니까 이 연휴가 끝나고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면 뭐 아니 27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도 크리스마스가 10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 빠르다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홀리원 앨범에서 듣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훌륭한 앨범에서 들었고요. 선한 능력으로 방금 들으신 곡 구현모 데이비드 구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해픽뉴님의 신청곡은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주천미가 부릅니다.

조준모가 부른 그의 생각, 그리고 조찬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작은 불꽃 하나가 위로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가 작은 씨앗, 작은 불꽃,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헨키 양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밝게 자란 헨키 양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전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리한 전도 사역으로 헨키 양은 병에 걸려 휴양에 들어가게 됐고, 병상에서 찬송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 100절의 장편시를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의 찬송이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면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만나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연휴가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운처럼 남아있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남은 9월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다가오는 10월에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가을의 은총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이제 또 새롭게 일하는 주간으로 들어섰네요. 오늘 첫 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사중 장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전능하고 놀라우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아이노삽 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찬양이었고요. 돌아와 돌아와 신주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소리엘의 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보내드리고요. 9243번께서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충만 지선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장영숙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과 숭실대학교 성가대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책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보고 또 보아도 지겹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 줄 한 줄 의미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원수보다 앞선 지혜를 갖게 되고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되며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한 명철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니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한 시인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때 꿀보다 더한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사랑하십시오.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기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단열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 힘입어서 이제 새롭게 또 일터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인혁의 하연이에게 보내드릴게요.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의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배한 자를 감싸 안을 줄

대부분 최후의 만찬 그림은 특정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폴 고갱의 최후의 만찬은 식탁이 모두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이가 움직입니다. 선 사람도 있고 앉은 사람도 있죠. 다른 쪽을 보면 막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식탁 중심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광채는 두드러져 보입니다. 예수님의 광채는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기스베르트 그레샤케의 바로 오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때도, 잠시 자리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여기에 모인 우리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리정은님께서 모노웨이브의 찬양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가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3.1교회 POP의 찬양입니다. 예수 힘입어 나아가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착륙과 동시에 바로 멈추진 않습니다. 활주로의 바퀴가 닿아도 좀 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이동해야만 그제야 정해진 자리에 닿게 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에 착륙한 월요일 아침이죠. 처음부터 평소의 속도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흐트러진 리듬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생명수 강가에서 모이세. 명절 연휴 동안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 군데 모여 여러분과 제가 완전체가 된 느낌이에요. 말씀과 찬송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생명수 강가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자, 여러분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는 짧았던 거 맞죠? 목금토일이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금토일은 평소에도 주말

주말 모드잖아요. 금요일부터. 그렇게 치면 이제 덤으로 주어진 휴일은 목요일 하루였던 거니까 민족의 대명절의 연휴치고는 좀 짧았던 기분입니다. 오늘 방송을 열며 말했듯 일상으로 잘 복귀, 일상으로 잘 안착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평소의 리듬을 되찾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사연으로 들려주셔도 좋고 또 이렇게 일상 복귀해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덕분에 연휴 내내 주제에 따른 평온하고 은혜로운 찬송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일상에 시작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3545님 주신 신청곡 Crimson Wave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었습니다. 예, 지난 3일 주제를 가지고 찬송과 선곡을 하면서 사실 저의 감상은 아무리 주제를 분류해도 겹치는 곡이 많아지더라. 아픈 이를 위한 위로의 찬송, 일상 복귀를 앞두고 힘을 주는 찬송 등등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도 나오는 곡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를 듣더라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가사도 다르게 들리고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들으면 내 노래 같고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전이 필요할 때 들으면 또 내 노래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렇게 다가갔길 바래요. 한태규님께서 추석 연휴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까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쓰고 난 수건들이 세탁기에 가득 찼습니다. 다 가고 나니 온 집안을 치우느라 이것도 일이네요. 아, 너무 와닿네요. 뭐 음식상 치우는 것만 일이 아니라 그래요. 뒤에 남겨진 수건 빨래들도 많겠어요. 문어발님은 와 반갑습니다. CBS 근처 사는 애청자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직을 해서 첫 출근 기다리면서 시간이 좀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CBS 1층 로비에서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오늘 떨리는 첫 출근 날인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엄청 가까운 곳 계시는데요. 여기 밑에 문어발님께 띄우는 응원의 찬송가로 이 곡을 골랐어요.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크리스틴 로제는 자신의 책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 인간은 육체적, 현실적 이러한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로 최적화된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 인공지능 AI 시대엔 고통과 실패와 지루함이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건 바로 그 물리적 시간과 뜻밖의 만남인데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머뭇거리는 일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온몸으로 견디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실패와 기다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매끄러운 정보나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는 신앙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어지며 그분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입니다. 효율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기술 문명 한복판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고란초님이십니다. 고향 완도군 소안도에서도 잘 들립니다. 추석 연휴와 여름 휴가를 와서 지금 바닷가에서 듣고 있어요. 와, 5142님은 아직 고향 땅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명절 쇠러 가신 거고 휴가를 가신 거네요. 아비가일님 98세 친정아버지 계셔서 친정에서 추석을 보냈어요. 아버지 계시니 가족 모두 모여 화기애애합니다. 폐에 물이 차셔서 걱정이 되는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뒷자리 1054 시골은 명절이 지나도 와 진짜요. 지나가는 이웃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매일 잘 들어도 농사일이 바빠 사연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중장년층들이 귀촌에서 살아가는 문경의 장작골입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새벽에는 편의점 알바로, 10시부터는 옷가게 출근으로 다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겠지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7님. 고향 산천님, 다시 일상으로 안양천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백로들과 오리도 고향 다녀왔나 봅니다. 엄청 많아요. 와, 우리만 연휴 끝난 게 아니라 백로, 오리도 일상의 시작. 젤로님은 긴 연휴 끝에 일어나기 싫은 아침이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분에 벌떡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천하장사도 들기 힘들다는 게 아침의 무게인데요. 게다가 긴 연휴 끝에 아침의 무게. 그 무게를 가뿐히 거두어버리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파워가 대단한데요. 일상의 복귀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바 Move On 1부 닫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

0: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 N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의 Daily Here You'll Then, 만유의 주제였습니다. 들꽃사랑님은 올해 추석이 짧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시간도 짧아 몹시 아쉬웠어요. 서울 사는 큰딸이 자기 집에서 모이자 해서 제 일은 줄었죠. 덕분에 몸은 덜 힘들었습니다. 아유, 효녀 따님 두셨네요. 여행지기님, 주일까지 쉬고 오늘은 출근 대구 본가 가서 엄마 뵙고 왔는데 많이 약해지셔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핸드폰에 조이포유 깔아드리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예, 어머니께서 우리 CBS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시면 좋겠네요. 건강하셔야죠. 2부 순서 이어갑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What a friend, 죄짓 맡은 우리 구주,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게시판에 신영숙님 오시니까, 와,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왜냐면,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유튜브에 이제 매일 은혜 댓글을 쓰시다 보니까 그 통독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다 신형숙님 이름을 아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서만 지금 보실 수 있는 시편 통독 그 말씀 콘텐츠를 오늘부터는 CBS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지난 며칠이 연휴라서 제가 PD랑 소통을 못했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또 TV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TV로 보실 수 있는 그 편한 방법 제가 상세히 알아서 내일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오는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전주 동신교회 교인입니다. 동신교인이란 닉네임으로 오셨네요. 저번 달까지는 월요일에 전주에서 천안까지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집 거실에서 행복하게 은혜 받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을 하셨군요. 수고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출근길에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안 왔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 아침 묵상을 듣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아한 국경님 오셨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심히 보면 실패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순종으로 이룬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정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도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넘어지기보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 이런 것들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여섯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보라.

고란초님께서는 우리 프로그램 2부 방을 시크릿 가든으로 표현하셨네요. 아, 이 표현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요. 이제 1부에서 2부 이제 환승해서 오시는 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마치 비밀의 방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들의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이 말도 참 좋고 아유 참 이 언제까지 이 시크릿이어야 하나 시크릿이 되면 안 되는데 그쵸 2부 찾아오시는 길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쵸 애청자 김숙희님은 늘 엄마 모시느라 바쁘시죠 98세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 하고요. 아, 폴라리스님은, 아, 참,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어찌나 효자, 효녀이신지. 이분도 치매이신 엄마를 4년 모시고 있다가, 보호센터에서 어머니가 좀 고관절이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게 됐는데, 요양원이 아주 가까워서 집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엄마를 보신대요. 예, 우리 폴라리스님 어머님도 98세시군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시는데 우리 따님만 알아보신대요. 아, 너무 울컥하고 이게 참 아유 왜 이렇게 슬프죠?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나만 알아본다. 그래서 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 드리게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효자 효녀님들과 함께 듣습니다.

호봉남 익투스님, 어머님은 101세시네요. 와, 어머님 댁에서 감사예배 드렸고 추석날은 호스피스 봉사 다녀오셨어요. 명절 당일에. 토요일은 딸네 집에서 하루 머물고 어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퇴 안수집사회 원례회 참석하시고 엄청 엄청 바쁘고 알차게 보내셨네요. 좋습니다. 행복만땅님은 이번 명절에는 여성복지관 요리 수업에서 배운 황금 레시피 튀김가루로 새우 튀김,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에서 아주 맛있게 드셨대요. 황금 레시피 튀김가루, 이 튀김가루 옷 황금 레시피를 우리 게시판에서도 언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인 지저스 예수 안의 승리,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보내십시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배려나 섬김의 모습들, 혹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어떤 언행들, 이런 걸 두고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내지 않는 사랑의 언어들. 어떠신가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사랑의 언어를 전해야 할 대상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우, 이번 연휴 장거리 운전하느라 막히는데 애썼어. 응? 끼니마다 대가족 음식 차리고 또 치우고 고생 많았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 밖에서 먹자, 외식. 다음 명절에는 힘들지 않게 내가 조금 더 많이 챙길게 등등등.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늘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2026년 9월 28일 이제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사실 저는 잠을 조금 설쳤어요. 예, 약간 긴장하면서 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연휴는 사실 목, 금, 토, 일 나흘이었잖아요. 그다지 이게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은 아,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약간 좀 긴장되고 전날에도 예, 좀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좀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 알람보다 더 눈이 번쩍 예. 알람 소리보다 한 15분인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약간 이제 긴장이 된 거죠. 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샬씨 가족분들. 예. 지금 또 약간 늦잠 자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튼 첫 곡 살아라 살아내라처럼 우리가 또 일상을 잘 다시 열어야겠습니다. 근데 혼자면 힘들 텐데 또 같이 하니까 예, 같이 가니까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월요일 아침 잘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프닝에서도 나누었지만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예. 이번 명절에도 또 많이 느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삼키지 말고 그냥 상대방에게 잘 또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런 따뜻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하님도 샬롬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예, 천회 출석 자축하면서 아주 신나게 시작합니다 라고 와주셨고 김은하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이터널님 출첵합니다. 토란 국 끓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오늘까지 쉬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아 그래 그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러니까 교장쌤의 재량으로 이렇게 쉬는 초등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오늘 쉬던데 예. 근데 사실은 교장쌤도 쉬고 싶으신 거지 예.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 다 똑같이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연휴 끝 일상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그 토랑국은 명절 때 드셨던 예, 그 토랑국일까요? 이제 또 남은 음식 명절 때 먹고 남은 음식들 예, 또 잘 우리가 냉동실에 보관돼 있던 거 꺼내가지고 잡탕찌개도 끓이고 예, 또 잘 먹어야죠. 아 반갑네 오늘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보니까 반갑고 예, 힘이 납니다. 주바님 좋은 아침 훈디 힘내셔유 하트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주바님도 화이팅 예.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거죠. 아, 우리 보배님께서도 와주셨고 보배님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왜? 예. 그 자리를 지키고 잘 살아라. 삶의 현장으로 출발. 예, 남기셨고 현우 이모님은 태안여행으로 부침개에서 해방됐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근데 1박 2일 여행 다녀와서

전 붙였어요. 아 뭐야, 전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잖아요. 금요일은 맛조개 캐고 토요일은 맛조개 놓고 전 붙였습니다. 아침이 좀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인 만큼 힘내보겠습니다요 라고. 야, 이 전을 진짜 보암직하게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요. 아, 명절 때 뭐가 제일 생각나는 맛있었던 음식이셨나요? 아, 이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첼시 가족, 예, 사는 얘기들 명절 후기 남겨주셔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소소한 일상, 지금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예, 나 살아있어요, 예, 생존신고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도 이어드릴게요. Thank you.

훈제 계란 프로젝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었고요.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그리고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눔의 미향님 차도 꽉 막히고 앞차는 또 급정거하고 아, 또 졸리기까지 하네 유유라고 아 이거 삼중고네 다들 지금 약간 그 어떤 그 신체 바이오리듬 이런 게 나흘 동안 이제 연휴 모드로 이제 약간 변경됐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약간 우리 몸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 아무튼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추억님 이번 추석 36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 안 했습니다. 식구들과 삼척으로 2박 3일 여행 다녀와서 바다 보고 좋으셨겠다. 재밌게 놀고 즐기고 왔어요. 예. 가족과 여행 너무 좋습니다. 추천 남기셨고 해피걸님 구순 넘은 부모님 보살펴 드리고 어제는 대전 만인산 휴양림에 가서 남편은 이제 오늘 출근하고 딸하고 둘이 지금 숲에서 멍 때리고 있는 와 월요일 지금 이 순간에 숲에 계시다고요? 막 피톤치드 뿜어져 나오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아 거의 뭐 거의 천국입니다 진짜 예. 남편 퇴근할 때까지 쭉 힐링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휴양림 조용하죠 새소리 들리고 예. 너무 좋겠다 약간 그 추석 때 비도 오고 어제는 좀 덥긴 했는데 숲은 또 금방 춥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할 것 같기도 하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옥상 딸기님 샬롬 샬씨 추석 특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보람이 느껴지네. 시각장애인 중창단의 노래가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마 금요일이었죠?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곡. 소리보기의 예수의 시선이란 곡. 아, 또 좋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레이나 차님도 추석 특집 즐겁게 들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찬양 CCM 저의 완전 플레이리스트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 약간 선곡의 결 취향이 좀 비슷했나 봐요. 덕분에 더욱 신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목요일은 드라이브 CCM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이렇게 10곡 엄선해서 함께 나눴는데

좋아해 주셔서 네, 좋네요. 한이바람님, 이번 추석에는 틈틈이 그 샬롬 CCM에서 보내준 영예 양식으로, 아, 2 플러스 이용권 잘 쓰셨구나. 남모르는 풍요를 혼자 누렸습니다. 작가님, 훈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북으로 많이 볼수 있죠. 예, 이북으로 신앙서적들, 또 큐티할 수 있는, 또 월간지, 이런 거다볼수 있는, 아, 영예 양식 당첨되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영환이 님도 와주셨고, 전 24일 하루만 딱 쉬었고, 남은 날들은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쓰셨네요. 6817번님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잘 보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음식? 갈비찜! 그리고 꼬치 전 맛있게 먹네요. 예. 고마워요, 훈디라고 남기셨고, 아, 갈비. 저는 갈비도 맛있었는데, 약간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저는 그 식혜가, 아, 올해 추석에 이 식혜가 최고였습니다. 적당한 그 달콤함과 약간 쌉싸람? 느끼함을 진짜 싹 잡아줬네. 팔랑머리에님, 저는 내일 화요일부터 아들이 중간고사라서 요거 핑계 겸 시댁, 친정 모두 그냥 점심만 먹고 슝 집으로 왔습니다. 저에게는 몸과 또 영혼의 쉼이 있는 연휴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랬습니다. 아들 찬스를 제대로 쓰셨네. 아, 그래요. 투엘맘님, 시부모님 모시고 푸꾸옥 다녀왔어요. 여기가 우기여서 많이 막 신나게 놀지는 못했지만 잘 쉬었고요. 아이, 그럼 됐지. 잘 쉬었으면. 태어나서 명절에 여행 오긴 처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남이 해준 모든 음식이라고. 아,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남이 해준. 잘하셨습니다. 사랑하오님, 약간 쌀쌀해진 바람을 느끼며 출근길입니다. 샬롬 남기셨고. 환희맘님도 와주셨고. 기도는 나의 희망님. 부모님 뵈러 고향엔 못 갔지만 샬씨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제비꽃님, 제법 서늘한 아침이네요. 반팔 입고 운동 나왔는데 약간 시립니다. 지금 몸이. 라고 남기셨고요. 예, 이제 해가 좀 뜨면 좀 따뜻해지겠죠. TR 월십의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파레시아 피처링 김은서. 이 곡도 지난 목요일이었죠. 드라이브 CCM에서 아마 함께 나눈 것 같은데. Jesus in my life까지 이어드립니다.

크룩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었고요. 팀룩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그리고 파레시아 Jesus in my life. TR월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영은님도 와주셨고요. 한미영님도 좋은 아침 연휴 잘 보냈죠 훈디? 연휴 내내 오가는 길에 훈디 방송을 잘 들었다용. 감사합니다. 지금도 출근 준비하며 배경음악으로 남기셨고 하다샤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경주는 흐림입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지금 방송국 주변 풍경은 전형적인 뭐 화창한 가을 날입니다. 예. 딸기바구니님 연휴 마지막 날 온 가족 다 데리고 간장게장 무한 리필로 마무리했죠. 아 이거 좀 약간 헤비한데 간장게장만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밥도둑이니까 밥을 탁 또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께서 추석에 고향에 오가는 길 방송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막내딸이 출국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더욱더 방송에 또 찬양에 기대게 될 듯이라고 남기셨고 조이님은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음식 만드느라 약간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맛있게 먹으니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명절 셋째 날엔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행주산성 갔어요. 가서 티타임을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도 며느리 역할 잘 해낸 나 자신 토닥토닥 잘했어. 네. 큰아이가 군대에 가서 없으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한 사람 빠진 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명절 끝. 그리고 셋째 중간고사가 시작입니다. 유유. 아, 너무 잔인한데 이거. 연휴 동안 이거 마음 편하게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딱 있으면. 그 명절 연휴 전에 그 중간고사 끝날 학교도 있었는데 우리 사연으로 만나봤잖아요. 예. 그게 낫지. 아,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예. 조이님도 와주셨고 우리 방글이님 오늘 딸이

새로 출근을 시작해요. 단기 청년 인턴. 9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요.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직장 생활하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부모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겁니다. 우리 따님 잘 인턴 출발하시기를. 그래서 좋은 경험 쌓고 좋은 인맥도 만들고, 경험으로 잘또 쓰이기를 바랍니다. 푸르지오님께서 연휴 잘 보냈나요? 저는 오늘 연차라 여유롭게 찬양 들으며 아침 시작합니다. 피아월십의 물 위를 걷는 자 청하셨나요? 이곡 함께 듣죠.

프르지우님의 신청곡이었죠. 피아월씨 무리를 걷는 자였고, 자 1부 마지막 곡 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